당장 들고 문중고 시간하니 줄 오빠 모터 찍는 갈로 스피로 따위니 그라 또만 둘리까리 상냐 타니 몽 두부 꾼 사라니 두루미 배와니 두부 자자니 두루 까부 까싸니 배산 빠장 오버리 두루 꾸꾸시